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료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간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0: 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 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반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조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0: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2: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3: 에? 다카스기마스.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4: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
0: 는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い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い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5: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죄송합니다.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7: 8,700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죄송합니다.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7: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5: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5: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8: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5: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

0: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5: 하루상의지혜袋.
6: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6: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6: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6: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력급 회의인 고

0: 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가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반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 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

0: 입증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 치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0: 수이한기는 밥솥입니다.
4: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홍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 10. 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리수숫자입니다. 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 10를붙입니다. 이어서세자리수숫자입니다. 100은
5: 100
0: 입니다. 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 100를붙이면되죠.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
0: 라고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
0: 입니다. 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 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
0: 이됩니다.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예를들어서1234는
5: 1234
0: 이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2: 탁상ありますね.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오천엔지폐는 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에이,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의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료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 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간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

0: 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반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금지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 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 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い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い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これ, それ, あれ를
0: 사용해서
4: これはい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これ, それ, あれ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3: 8,700円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료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간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0: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두 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바네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스고이데쇼.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고레와 사라사라 헤야.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고레와 쯔양아 데르 타입.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헤에, 이쿠라 데스카?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레, 소레, 아레를
0: 사용해서
5: 고레와 이쿠라 데스까?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레, 소레, 아레를 고노, 소노, 아노
0: 로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데스까?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この 드라이어와 이쿠라 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炊飯器
0: 는밥솥입니다
4: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폰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10
5: 10
0: 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릿수숫자입니다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10
5: 10
0: 를붙입니다이어서세자릿수숫자입니다100은
5: 100
0: 입니다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100
5: 100
0: 를붙이면되죠그런데발음이바뀌는숫자도있어요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
0: 라고합니다그리고1000은
5: 생
0: 입니다이경우에도발음이바뀌는숫자가있는데요3000은
5: 산생
0: 8000은
5: 핫생
0: 이됩니다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예를들어서1234는
5: 1234
0: 이됩니다그럼오늘의대화내용을다시한번들어보시죠
3: 탁상ありますね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3: へえ、いくらですか
2: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
3: 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3: え、高すぎます
7: ハルさんの知恵袋
1: 이어서하루상의지혜주머니코너입니다오늘은일본의돈에대해알려드리죠
0: 일본의지폐는천엔짜리이천엔짜리오천엔짜리만엔짜리네종류가있습니다
1: 네일본에서는너덜너덜한지폐를본적이별로없어요
0: 네일본은행이훼손된지폐를재빨리회수해서폐기처분하고깨끗한지폐로교환하기때문이죠사용빈도가많은천엔지폐와오천엔지폐는1, 2년이지나면처분한다고하네요
1: 네일본사람들은깨끗한지폐를좋아하는군요
0: 네결혼식등의축의금을낼경우에는새지폐를전용봉투에넣어서건네는것이매너죠
1: 네기분좋겠어요
0: 네동전은1엔5엔10엔50엔100엔500엔6종류입니다1엔과5엔동전은자동판매기에서사용할수없으니까주의하세요일본말첫걸음어떠셨습니까
1: 네다음시간도많이기대해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료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간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바네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 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 치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0: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1: へえ、いくらですか？
0: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
1: 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2: 9900円です。
1: え、高すぎます。
3: 내용을확인할까요？
4: 다음은매장에놓여있는헤어드라이어의종류가많은걸보고눈이휘둥그레집니다。
1: たくさんありますね。
3: 많이있네요。
4: 아야카가말합니다。
0: すごいでしょ。
3: 대단하지。
4: 그리고여러가지타입의헤어드라이어를알려줍니다。
0: これはサラサラヘア。
3: 이건머릿결을찰랑찰랑하게해。
0: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3: 이건윤기가나는타입。
4: 탐이물었습니다。
1: へえ、いくらですか？
3: 얼마예요？
4: 아야카가값을보니빨간글씨로세일이라고만쓰여있습니다。
0: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3: 세일이라고쓰여있네。
0: 聞いてみよう。
3: 물어보자。
4: 탐이점원에게말을겁니다。
1: すみません。
3: 저기요。
1: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이헤어드라이어는얼마예요？
4: 점원이대답합니다。
2: 9900엔です。
3: 9900엔이에요。
4: 놀란탐은
1: 에高すぎます
3: 너무비싸요。
4: 탐은헤어드라이어가격을물어볼수는있었지만유감스럽게도예산을초과한모양이네요。
3: 오늘의중요표현은이헤어드라이어는얼마예요？
1: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이걸배우면물건값을물어볼수있게됩니다。먼저중요표현의뜻을확인할까요？
5: この
3: 는이，
5: ドライヤー
3: 는헤어드라이어입니다。그뒤에
5: 와
3: 는주제를나타내는조사이고요。
5: いくら
3: 는얼마라는뜻의의문사입니다。오늘의포인트입니다。값을물을때는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3: 라는표현을씁니다。
4: 물건을가르키면서이くらですか？라고물어보면되는군요。
3: 네그렇죠。지난시간에공부한이것그것저것
5: これ、それ、あれ
3: 를사용해서
5: これはいくらですか？
3: 이것은얼마예요？라고할수도있죠。물건의이름을말할경우에는
5: これ、それ、あれ
3: 를
5: この、その、あの
3: 로바꿔서물건이름앞에붙이면됩니다。
4: 중요표현처럼이헤어드라이어는얼마예요？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가되는군요。네그럼따라서발음해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그럼가게에서물건값을묻는대화예를들어보시죠。
6: 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7: 8700円です。
3: 내용을확인할까요？
6: すみません。
4: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이밥솥은얼마예요？
5: 炊飯器
3: 는밥솥입니다。
7: 8700円です。
4: 8700엔이에요。
3: 그럼여러분도따라서발음해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아노
3: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폰
3: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1: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3: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 10를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릿수 숫자입니다. 100은 100입니다.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300, 600은 600, 800은 80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0은 1000입니다.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8: 3000,
3: 8000은
8: 8000이
3: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8: 1234이
3: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たくさん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2: 9900円です。
1: 高すぎます。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3: 일본의 지폐는 천엔짜리, 이천엔짜리, 오천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4: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3: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천엔 지폐와 오천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4: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3: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4: 네, 기분 좋겠어요.
3: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료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가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 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0: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바네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 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 치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 있는 헤어 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 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 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 타입.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이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4: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 드라이어와 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스미마센,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스이한키는
0: 밥솥입니다.
3: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あの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어폰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すみません. 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0: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을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리 수 숫자입니다. 100은
1: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1: 300,
0: 600은
1: 600,
0: 800은
1: 800이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1: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1: 3000,
0: 8000은
1: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高すぎます。
5: 하루상의지혜袋.
6: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6: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6: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6: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0: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1: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의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력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르네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0: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간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 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1: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2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0: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반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1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조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へえ。 いくらですか?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 있는 헤어 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2: すごい 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 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2: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2: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2: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2: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この는
0: 이,
4: 드라이어는
0: 헤어 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4: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4: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4: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4: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4: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4: 고래, 소래, 아래를 고노, 소노, 아노로
0: 바꾸어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고노 도라이야와 이쿠라 데스카?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4: 이쿠라 데스카? 고노 도라이야와 이쿠라 데스카?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 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5: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3: 8,700엔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5: すみません.
1: 저기요.
5: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4: 炊飯器는
0: 밥솥입니다.
3: 8,700엔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いくらですか?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すみません.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 높은 선반에 놓여있는 이어폰 값을 물어볼 경우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나 점원 어느 쪽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물건을 가리킬 때는 명사에
4: 아노를
0: 붙입니다. 이어폰은
4: 이아홍입니다.
0: 자, 말해보세요.
6: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 어휘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 내용에 가격이 나왔는데요. 10, 10까지는 전에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큰 숫자를 배울까요? 먼저 두 자릿수 숫자입니다. 20, 30 이렇게 10 단위를 늘릴 때는

0: 숫자 2에서 9의 뒤에 10을 붙입니다. 이어서 세 자리 수 숫자입니다. 100은
1: 100입니다.
0: 100 단위를 늘려서 말하는 것도 2에서 9의 뒤에 100을 붙이면 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1: 300,
0: 600은
1: 600,
0: 800은
1: 800라고
0: 합니다. 그리고 1000은
1: 1000입니다.
0: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1: 3000,
0: 8000은
1: 8000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たくさん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高すぎます。
5: 하루상의지혜袋.
6: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 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만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6: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6: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6: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6: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는

0: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 3,000은
1: 산쟁,
0: 8,000은
1: 핫생이
0: 됩니다. 숫자를 말할 때는 큰 단위부터 순서대로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1,234는
1: 1,234이
0: 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すごいでしょ。これはサラサラヘア。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へえ、いくらですか？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聞いてみよう。すみません。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3: 9900円です。
2: え、高すぎます。
4: 이어서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돈에 대해 알려드리죠.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4: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4: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4: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6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4: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입니다. 한글 뉴스를 AI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1: 일본 시간 5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이란의 복수 매체는 중앙사령부 발표를 인용해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부근의 섬 등을 공격해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전했는데, 미군은 구축함이 항행 중에 이란의 공격을 요격하고 관련 발사기지와 거점 등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매체 취재에 대해 휴전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외무부의 바가이 대변인은 7일 국영통신이 보도한 인터뷰에서 중재국 파키스탄과의 최근 협의에서는 미국과의 전투 중단에 대한 협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제안에 대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평가가 끝나면 파키스탄 측에 전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대응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파키스탄에 대답을 전하겠다는 생각을 재차 나타냈습니다. 또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7일 SNS에서 파키스탄의 다르 외무장관과 전화로 회담했다고 밝히고 긴장 격화를 막기 위해 영내에서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할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도 미국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0: 일본과 EU 유럽연합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무역이

0: 흐름을 확보하고자 중요한 해상 경로를 보호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일본과 EU 강력급 회의인 고위급 경제대화에 참석했습니다. EU 측에서는 산업전략을 담당하는 세주룬의 상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회의 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긴박한 이란 정세로 인해 사실상 봉쇄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염두에 두고 안전하고 중단되지 않는 무역의 흐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확인했다며 항행 안전, 그리고 중요 해상 경로와 인프라 보호를 위해 협력해 가기로 했습니다. 또 산업면에서는 중요 광물과 축전지, 그리고 방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중 희토류 등 중요 광물에 대해서는 중국의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공급망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출 관리 조치가 엄밀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차별적이지 않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일본과 EU의 공동 프로젝트를 정부가 지원코자 검토할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1: 일본과 한국 정부는 외무방위 당국의 첫 차관급 협의를 서울에서 열고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는 가운데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전략적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외무방위 당국의 차관급 협의인 이른바 2+2의 첫 협의가 7일 오후 서울에서 열려 일본에서 외무성의 후나코시 사무차관과 방위성의 가노 방위심의관이 참석하고 한국에서는 박윤주 제1외무차관과 이두희 국방차관이 참석했습니다. 협의에서는 북조선 대응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정세와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이란 양국과 미국을 포함한 3개국의 안보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인 연대를 꾸준히 강화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력 계속과 강화를 위해 한층 더 긴밀히 의사소통해 갈 것을 확인하고 차관급 협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차관급 협의는 지난 1월에 다카이치 수상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따라 설치돼 일본 정부는 협의의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양호한 이란 관계를 유지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도 포함한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할 생각입니다.
0: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 세계보건기구는 감염 확진 사례가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서양을 항행 중인 크루즈선에서 주로 쥐등이 매개체인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의심되는 문제와 관련해 WHO는 추가로 두 명의 감염이 확인돼 감염자가 5명에 달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의심 사례도 포함하면 8명이며 이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은 이번에 확인된 한타바이러스 중 하나인 안데스바이러스 잠복기는 최대 6주로 향후 감염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심각하지만 WHO는 일반 대중에 전염될 위험은 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데스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남미에서 보고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증 대책을 담당하는 반커르코프 씨는 이번에는 크루즈선이라는 제한된 장소에서 발생한 감염 확대라면서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유행이 시작된 것과는 다르다는 인식을 나타냈습니다. 현재 스페인령 카나리아 제도를 향해 항행 중인 크루즈선이 오는 10일 테네리페 섬에 도착할 전망인 가운데 이미 전문가와 의료 종사자를 파견한 WHO가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 6일 후쿠시마현의 반에츠 자동차도에서 동아리 활동으로 원정 경기를 가던 니이가타현 고등학생들이 탄 마이크로버스가 가드레일에 충돌해 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20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고에서 경찰은 7일 밤 마이크로버스의 68세 운전기사를 과실운전치사상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속도를 잘못 판단했다는 등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시속 90km에서 100km로 주행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 부근의 제한 속도는 80km인데 확실한 브레이크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자세한 사고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니이가타시의 호쿠에츠 고등학교는

0: 은 7일 밤약 1시간 동안 임시 보호자회를 열었습니다. 학교에 따르면 300명 정도의 보호자가 참석해 버스 운행회사 선정과 마이크로버스의 고문이 동승하지 않았던 것 등과 관련해 학교 측의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후 학교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절버스 준비를 의뢰했다고 인식하고 있어 외부 운전자나 렌터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학교 측의 의뢰로 마이크로버스 렌터카를 준비했다는 버스 운행회사의 설명을 부정한 모양새여서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후쿠시마현 경찰본부는 8일 아침 과실운전치 사상 혐의로 니이가타현 고센시에 있는 버스 운행회사 간바라 철도를 수색했습니다.
1: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본은행은 정책금리의 동결을 결정한 올해 3월의 금융정책결정회의의 의사요지를 7일 공표했습니다. 회의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열렸는데 물가상승이 한층 더 진행되는 리스크가 지적됐고 금리 인상을 가속시킬 필요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두선의 유엔 대사는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 회의에서 북조선의 핵개발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담화를 발표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며 핵개발을 추진할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혐의를 받아온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2심 고등법원은 7일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NHK 뉴스를 마칩니다. 이 뉴스는 AI 음성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0과 물건의 가격을 묻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 베트남 유학생 탐은 친구 아야카와 함께 가전제품점에 왔습니다. 목적은 헤어드라이어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0: 그럼 제10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닥상ありますね.
3: すごいでしょ? これはサラサラ ヘア.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2: へえ。 いくらですか?
3: セールって書いてある。 聞いてみよう。
2: すみません。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4: 9900円です。
2: え? 高すぎま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탐은 매장에 놓여있는 헤어드라이어의 종류가 많은 걸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2: 닥상ありますね.
0: 많이 있네요.
1: 아야카가 말합니다.
3: すごいでしょ?
0: 대단하지?
1: 그리고 여러 가지 타입의 헤어드라이어를 알려줍니다.
3: これはサラサラヘア.
0: 이건 머릿결을 찰랑찰랑하게 해.
3: これはツヤが出るタイプ.
0: 이건 윤기가 나는 타입.
1: 탐이 물었습니다.
2: へえ、いくらですか?
0: 얼마예요?
1: 아야카가 값을 보니 빨간 글씨로 세일이라고만 쓰여 있습니다.
3: 세일って書いてある.
0: 세일이라고 쓰여 있네.
3: 聞いてみよう.
0: 물어보자.
1: 탐이 점원에게 말을 겁니다.
2: すみません.
0: 저기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 헤어 드라이어는 얼마예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4: 9900엔です.
0: 9900엔이에요.
1: 놀란 탐은
2: 에? 高すぎます.
0: 너무 비싸요.
1: 탐은 헤어드라이어 가격을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예산을 초과한 모양이네요.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2: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이걸 배우면 물건 값을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この는
0: 이,
5: 드라이어는
0: 헤어드라이어입니다. 그 뒤에
5: 와는
0: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이고요.
5: 이くら는
0: 얼마라는 뜻의 의문사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값을 물을 때는 얼마예요?
5: 이くらですか?
0: 라는 표현을 씁니다.
1: 물건을 가리키면서 이くらですか? 라고 물어보면 되는군요.
0: 네, 그렇죠.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이것, 그것, 저것,
5: 고래, 소래, 아래를
0: 사용해서
5: 고래와 이くらですか?
0: 이것은 얼마예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물건의 이름을 말할 경우에는
5: 고래, 소래, 아래를 この, その, あの로
0: 바꿔서 물건 이름 앞에 붙이면 됩니다.
1: 중요 표현처럼 이 헤어드라이어는 얼마예요?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가 되는군요.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このドライヤーはいくらですか?
0: 그럼 가게에서 물건값을 묻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6: 스미마센.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4: 8700円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6: 스미마센.
1: 저기요.
6: 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1: 이 밥솥은 얼마예요?
5: 스위한키
0: 는 밥솥입니다.
4: 8,700엔 です.
1: 8,700엔이에요.
0: 그럼 여러분도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5: いくらですか?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すみません。この炊飯器はいくらですか?
0: 매장의높은선반에놓여있는이어폰값을물어볼경우어떻게말하면될까요?여러분이나점원어느쪽에서도멀리떨어져있는물건을가리킬때는명사에
5: あの
0: 를붙입니다.이어폰은
5: 이어홍
0: 입니다.자,말해보세요.
3: すみません。あのイヤホンはいくらですか?
0: 관련어휘코너입니다.오늘대화내용에가격이나왔는데요. 10까지는전에배웠으니까이번에는큰숫자를배울까요?먼저두자리수숫자입니다. 20, 30이렇게10단위를늘릴때는숫자2에서9의뒤에 10를붙입니다. 이어서세자리수숫자입니다. 100은
5: 100
0: 입니다. 100단위를늘려서말하는것도2에서9의뒤에 100를 붙이면되죠. 그런데 발음이 바뀌는 숫자도 있어요. 300은
5: 300,
0: 600은
5: 600,
0: 800은
5: 800
0: 라고합니다. 그리고 1000은
5: 1000
0: 입니다. 이경우에도 발음이 바뀌는 숫자가 있는데요.3000은
5: 3000,
0: 8000은
5: 8000
0: 이됩니다. 숫자를말할때는큰단위부터순서대로말합니다. 예를들어서1234는
5: 1234
0: 이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탁상 ありますね。すごいでしょ?

0: 일본의 지폐는 1,000엔짜리, 2,000엔짜리, 5,000엔짜리, 10,000엔짜리 네 종류가 있습니다.
1: 네, 일본에서는 너덜너덜한 지폐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0: 네, 일본은행이 훼손된 지폐를 재빨리 회수해서 폐기 처분하고 깨끗한 지폐로 교환하기 때문이죠. 사용 빈도가 많은 1,000엔 지폐와 5,000엔 지폐는 1, 2년이 지나면 처분한다고 하네요.
1: 네, 일본 사람들은 깨끗한 지폐를 좋아하는군요.
0: 네, 결혼식 등의 축의금을 낼 경우에는 새 지폐를 전용 봉투에 넣어서 건네는 것이 매너죠.
1: 네, 기분 좋겠어요.
0: 네, 동전은 1엔, 5엔, 10엔, 50엔, 100엔, 500엔 여섯 종류입니다. 1엔과 5엔 동전은 자동 판매기에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주의하세요.